0: 알아.
1: 예. 하여튼. 헤헤. 아마
2: 방금
1: 아마 달래요. 달래 달래. 리흐비야 리흐비야 달래. 마모.
2: 브루탈. 다 메호르. 다 메호르.
1: 아마 비킹고. 라노